도 다니 여바와 니 용거르신 와헤라갈티 마람 선보 와헤라갈티 마람비 마람이자 마키라갈티 마람비 비헤갈티 마람비 비헤갈티 마람비 알사다빈 손예 비헤갈티 마람비 마람 칼툼 갈티 마람비 polo ave so galti marambe pawani ngor sedo bizi abanna ngor sem